0: 빵짱 예비쇼!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격감이 쓰바나이!
0: 빵짱 예비쇼!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르트 밀로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라와까!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먹어 말라 그러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!
2: 쥐쥐! 마이 꾸차 라가다 쥐!
3: 오, pila ka pilo gusto mo, ha?
2: Choy, choy, tumuha, choy. Kinanglan ko, choy, idagdaga mga kutsara, choy. Para may magbisita man ka bayi sa kabuhi ko.
4: Wala nang sasaya pa.
5: Pag fully loaded, ang kasama.
4: More sa hapon.
5: More sa hapon.

0: 빵짱 예민쇼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스 반가운 건 가밋 사브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 뭐 필요한 인포대 료칼 끝방은 바다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서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각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소이, pwede ka utang sa emo?
3: Oo, pwede git. Kaso, may interes.
2: Mayo pang pautang mo, may interes. Nga sa akon, wala git may nagpakita sa interes. Nga, Choy, nga!
4: Easy as 1, 2, 3.
5: Ang sweet talaga.
6: Para lamang ABC.
5: Pag MOR ang kasama.
7: Kapag may you and me, there's more.
5: Laging it's you and me.
7: More sa gabi.
5: Sa MOR, more sa gabi.